0: 막 대메그 롱 두바 두죠. 아 대네지 혁치하게 녀마데라 소바 던저기 라니 내요나 메자라 소바 자죠. 뭐 던저 거네 균했더니 자기게 내데 제네 응원고 소지다 매주 소지다 던저가는 팬도 이어봐. 뭐 던저리도.
1: 나서 나서.

0: 아디 지당이 뚜물이 시지래샤 디 구주 하스 고마로 아 단다 때도 담바 엔딩데스래도 아 에네 딩그랭은에 시에네 땅안 졸롭제 하고 그래 루젤 나가면 다 여봐 나가면 다 간서 다 가서 좀 기타 지에 얘기 남네 지네 에네 간서 둘이라야 제 이내리 비 이내리 다 탈라미네로 봐 어딘데 제제 녀망아서 지지 좀 인이 다 영어로 어디단 제이데 비로 봐 어디리 사슴데네 지린 난데로 봐 녀마 다 럽트 중에 가라 집단에 강가 가버로 지도가 근데 지리 이렇게 루제 디게로 두체제 가버로 지여 아 내래 다 단다 두스 소소야 게를 내제 인삼도든 두다 봐 알아 신주인에게 아니 이기니 제이 이내리 비이내리 이자의 디데라 다 다야다 당내지야 디 가버시부도가 아니 다 단다 두스 칠제 지주자 봐 로에 견 가라카담다 집은 나셔게 가운데로 봐라 로지 아래 베디 좀리디라 가다르치 베디 찌그리디에 녜 샤샤 샤네 어 호자가 어 머리 룩디네 가 베디 찌리 줄이 두스그메 어디제제 다 딘데간에 지단에 머리 룩디리네 람자디디 람상 가 주무심데 쳬그마로 다 자자사노도 이거 봐 그래 딘디제 좀리 고라 가다르치제 에 딘데시 샤도한데 응지디게 샤제 에 딘데시 쟁제딘데 이디도 봐 미 랍타나라네 시제 어 이제 지금요 딱 안서 뒤로 다 뒤사게 뒤대 말해 뒤대 안서 뒤대 에 로정 그 걸포 지부 뒤대 요 말해 세시 토빈데 요 말아 에 루텐 나가 가가가 야고 잡이네 배진가 좀 리대 야 두대 시부 등 와래 그래 봐 다 대 인도도 봐 지네 다 뒤미 현재지래 지대 다 소소 캐즈네 체나 장단디 베디 뒤대 주면서 다다다 나 진주네 베디 지네를 쇼사 샤다디 가세디네 진주네 지네를 쇼교인데 그래서 야데 디제 엔티 디 테프샤 엔지로 제인 버는 디간데샤 에디게 카카로 아르베제티 야 키라페티 야 토트나로 토쿠 야 쿠키노로 쇼 야 엔티 다가세도 우다가세 라키 야 미킹도 여러 와치 지네데 야디 셰셰 시그레 에 쇼고 나 베디 그 드리로 탈리지 잠다 기예기 가 두구나그레 다디베티 거라 균에 앙티 거라 마리스 공구여다 어 고자 나 디데 디네레 케싱마레 서두피샤제 디디네레 케메레스 다주그레 근데 게라 토네레 토모 주도다나데 어두 피레 엥 녜렌디 제제 그셰 야 디데 제가 지로 야 고서 셰셰 겨우데그레 어다 조제자 나 충주네 답 근데 좀리 데 가보에 시비여데레 두 제제 용빈데레샤 다 랍도 튼 터디도 봐 아니 좀리 티브리 자 지디는 안 돼도 야 좀 좀리 다 지샤는 시 말에 지샤가 또 좀리 뒤에 쉽죠 알아봐야 다 도시 미치 용내 시엔다 용료를 이제 레네레 간서 녜마다 둘나 다 망고 쉬우자 그래 아자 시에드냐 샤르 카유트 시에드기 시야지냐면 어 자디 야가지를 봐 덜게 죽을 봐 자 간증은에 시에는 배디 좀 뒤 소소 좀 뒤 배지 옛날에 빠르게 놓고 둡니다. 근데 시부가 좀 아뭐 항상이야래. 근데 뒤둡냐지다 야유를 위험하래. 뒤샤니 얘기를 놓고 둡니다. 둡는데 락 빠르도 딘데 뒤집지다 되는데 항상 거야 인제로 봐. 딘데지다 거야 위험하래. 에 딘데데 배지 쌈해볼지래. 뒤샤는 시 인제 말이. 어 딘데 멍구 인제 말이. 아니 인제 진용 당만지 표정 이리 사과라. 애는 제이게 이제 좀 이제 돈이마 좀리 빠르마 줘봐 티샤지는 좀리 빠르마 이마다 티지 하고 말아 좀리 빠르마 근데 이 사고 허들 직된 거 유매 다 귀고로 요 말 티지 하고 말아 부르 봐 어디 이제 굉장히 내 이제 시 표정이 이 살빠는 가서 다야 망쉬지 봐 어다야 망쉬지 좀봐 이제 따뇨 어디 이제 따제 에 디가 에 근데 디가 로라 빠베리 다 신우 루중 관계 진짜 좀 진짜 진짜 통하다. 소소 소하다. 네가 싶어라. 소소 잘 보시고라. 이게 진짜 통하다. 진짜 통하네. 다 이제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제 거에 좀 봐. 지지 집에 지지 집에 좀 진짜 제제 전제 거에 봐. 시로 봐. 어디에 제제 어디에 망 제디리 미사례 사지야. 일러다 제제 미사례 사제제 제브레 에리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정 제제 엔티제 개지치로 제브레 신야인데 된다디데 제는 지도가 좀 개로와 지지 럽제 소하면서 시라지도 유수여 말와 딘데기 낭데디 이제 통동강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 로디바 집주 자란 부지도 뭐 셰야민도 와 셰야민도 이제 어디데시 통 앵아래 딘데지 티유 에디디 제이네 티 이걸 구부래 지우지 소세 제베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거기 저이라 섬사지 어디데 제제 사과라 딱방 와디데 다 다와직드네 사과라 와데 구주 뒤주민도가 어 경제 딘데시 구주 뒤주민도 다 경제 포배디 예브리 주고 베디도 레용 예민도 호텔 전바도 뒤에 통해 민도가 작발 그때 되네래 미지 디 그러면 어다 디네든데 샘자게 뜨그링그레 체제 딘데 먹고 뜨고 말이 제 딘데 먹고 때 디제 안서 티저 디제 깨타 집저 려니 슈누스냐 저 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지 저래 어다 려니 슈누스 어디 바디 디가 둘 뒤집 나라네 약수지 차버 디자 제는 네 말이 근데 저 좀리 주고 말자 이래 좀리 디나로 시부여래 어다 딩 알아라 강요 체제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먹게 다르카는지 소세 나지 나지 아니 디디 내가 슈타자래 다지로 거니 등고용 봐요 남지로 데리 봐요 데티 다용 거 봐 다디죠 다그래 어디 자지 디디 가서 시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이 슈마고 할 때 거리 놔요에서 놔매베 감자지들에서 제주 차단하는 제주 슈어 놔리에서 놔린다 이제 기부 시부자 놔와라 자팅이 제제 다야여라 어딘데 제제 두서거랑에 시부 다녀 어딘데 제제 아래 딘데 때도 있다 맞아 그래다 살롱용야라 좀리를 가다 좀리기 딘데 시제 자야 시부지 변도 중샤 니나로 좀 예배면 이제 야 좀 치단 근데 럽지도아 어딘데 제제 야르 치자니까
1: 쉽게도
0: 쉽게로 이제 다시 럭티 나와라다 디얼바 가서 둘리얼바 예비 어디 트레베 아니 망제디 디데르바 어 쇼르다 제아디 딘데제 에리티 야 제딘데 시부터 거라 양한테 제딘데 디다 디디베디 그룹 겨주나르바 겨주바지 겨니 자숨데바레 자 아니 삼로쟁도에 강아 단사자 엔 대비에 따야지 에 네마 비수 사고도가 뭐디 뒤잡아지 뒤 네마딘데 갸파르 직제브레 엔 뒤도 좀 봐야 시부도가 배자잔 뒤뒤간 좀 뵙디 기아요라 갸자 쳬베 라바팅이 버당 사자레 좀도 링제지 나베 뒤뒤베디 시부지 털겹 춤버레 어디 뒤뒤 홉디 테마 되네 정거 신유 작바가라 먹어 채소가 먹어 채소 다 먹을 때 뭐때 다디 먹어 채베 셉터지 채내래 뒤 죽고 채내래 방 거 시부 용 거요 강아도 어둡대 양디 고기 고기 채 어둡제제 강아지 다니 어다 전체 쇼기 시부 태도가 딩에 셔야 옆지리 다 딩데 없다 인데 시부 태마래 뒤 코디 가이스 나간도 다 년지에 뒤에 요 말이 애는 망제지 이게 로주거래 이게 로주 차과다 뒤뒤 아니 쇼대 저주 켜주러라 뒤뒤 다 녹자 치모지 녹자 치모 저나마제 가래 저나마제 그 뒤다 봐 아니 애나 쇼기 녹자 치모 좋아지게 예 다서서 규요라
1: 좋아서
0: 용돌이여라 어디 네 점주지 키뇨 점주지 다 뒤뒤 뷰이네 치비 와 뷰이네 서도다 코멘트 쓰냐죠 서도 신예지제 디네 고모토스 포모시제 다 디게디가가 예 랍터 차제 엔딘데스제제 이제 단제 그제 딩리 랍터 그제 랍터 치모츠 에 신이 좋아하게 난데로 봐 네 점도 집에 단고디 단고제제 딱게 구두게인데 그저 좀 리교 될 거예요 그래 저는 좀 리교 될 거죠 고람자 대해서가 대해서에 니버지도 야 젤링 신예지게 젤링 제제 콜라 다디 거기 시우충아 디데베지 참 맞제바 당에 디디베지바 다 디네 고스는 디고 디디 격려로지 맞아 디디베서 디디 다가나 어 람데르 슈베스 디 어 디데시
1: 그러니까 갑티 디 다가나 게스 도다 코모소스 다 펜조 좀리 주제를 거여 와요
0: 어
1: 디디 양지 베기 좀리 주제게 다 디데브디로 와서
0: 어레 디디
1: 달로 치세게 다 디부다 다부지로 와요
0: 디
1: 갑티 디 한 컨데르 차디나
0: 어 다 디디 둘이 주제지 또 치셔리 안 된 건데 따로 치야기 에 신지림배 자 에 둘이 정매 에 뒤집지로 봐 다 딩 안 됐대 안 돼 밑에 도시들이 다들 다들 제례 종용의 밑에 도시들이 어디야 자기 없이 뭘 안서 뒤 가서 둘이 남나 슈트 때문에 뷰이 더 뒤 더만 나가니 안 돼 별도 둘이 주제지 지금 이제 제주 템배나라 사르튼 체브라 사르튼 치자마 다 디디 간데 좀 봐보 차비라 이네레 런디 벤조라 이네레 콘데 좀 먼고지 디나라 베나브라 디더 디시베 야시메기 개발 디제 좀리 디제 먼고 되나스 어디제 제제 라파르 디 박자 섭휴 된데 두유 메달 둘레 링가 어 전도 약 먹으리 자신의 대비랑 되어서가 고시고 대대 가는 전사제 대비랑 장만 되어서가 양 대비 대비

0: 미가게 리네네제지에 토르시 붙임바리 딱한게 첨예기 접로를 숨예지 여바디 하고도 와
1: 잡초민네
0: 어 잡초민네디 어 뒤여버 수임에지 가라칸상 하고 그래 다 제네레 제네레 머제네레 다서서디 제버제 소소미제 닝보여나 다디 카리네 차르바 어딘데스 제제 어둥스레
2: 대야 장율 개바 이양시 서버능시 겐 펀조 자시라지 김바웨 변종 잠 주베지 롱어 듄하지 뒤즈 배신의 잠베 린의 로종 쇼모 라멘 다브르니 슈초지바 무스 바트슈유 잉저 범지라 잠 예베 린의 로종 디고링갑 겐 펀조 자시라지 베덴더는 네 메체난키 푸슌케 잠추시기라 너는 네 파유라 푸에 리시시장 인시 지슝
0: 다시는 들어봐 지단게 조절체네 망체지 정중조리 정중조리 가야세네 다 왜디 체리엔데 왜디 슈뉴타 삼바천야다 슈뉴타 지동조로 봐 어디 지동지 바래강으로 봐 어디에 인지자 봐 이래동아 지단 정중조리동아 좀 보강게 조절다 그래서 당연히 남네 지니래 다가라래서 다 소좀 신예지 야 로얄리에제 다 지도 냠뇨여 봐 소스 리네 추대디 송저 가진여 봐 소스 지도로 독십지야디에 다 내세절 봐 어디 가자 간단해 볼 봐 어디지 로좀지 많아지기도 봐 어딘데리 다 리네 로좀지 양아라 가신여베 리네 남바지 봐 알레 트럭좀 그 태니에다가 슈비네 로좀 신예디 디레도 와 남바니 다 녀마게 이제 로좀디 제르나 윤종 거 봐다 미치기 근데 제심 좀 봐 어딘데리에서 봐 다 티샤가 이제 리네 로좀 사디 야 디저 자 저기면도 와 디라 쪼 리네 남바지 거제 디데 미디 드와이 리네 데데스레도 가 코자 리네 자 루규 직 자리고도 와 에 디데디 자마 진네 루규 시저 심바 리네 시저 심바 직네 좀바보디 어둠류지 진네 로구인 바지라 야 코라라라 캐저 유여버체 디시직 연조 딘데스레도 가 따데스니 저다 체제 딘데 TV 바서 좀을면 WCD 가레스나 사장이 네트 쫄 티어들 이내레 퍼그 리네기 멍구이 동시지 장라 제보도 가 장내 마 제용제 에 퍼용을 진료 시지리샤 베나 퍼시브 두네지 에사게 가라 리에디도 바 리네 멍구지 디네 타르도 가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지그지 나타날 거야 버리 가짜 열바 가짜 준데 리베데지 탕부 탕부 거나 버바 어 뒤슈고 뒤 균지수 있지 않으면 안 쓰러 위발로서야 기띠지 않지 너도 쓸 거나 물어봐 건주대주 차 용수 두배 건주대주지 탕고라는 두배야 가자 나다 말까네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벼 용기벤디다 토마들어봐 디스리네 쟁하다 중앙아 차 용수 두배 떠나 물어봐 아니 의주 엽세 의주 담아봤다 양재 두배 떠지 다들 강가 떠나 물어봐 안다간도 지 배주 지심받이 떠나 물어봐 어 다 떠서 강가 다네 레동아 두께는 시그제 TV에서도 저들 이내래 링내 중저 중앙인들 간가 자네 중부시지네 어딘데스리 난도 안다이나다 링내다 요거티다 핸도 잡아봐 어 링내면은 요거요 말이 링내기 수인슈지면은 리룬디 동바지베자 링내기 수인슈지면은 강바디 사도이 봉보 어딘데스리 다 인지민지 링내 중앙 된 거도 가 다행 알아 시그제를 끼버리 땅에 에 링내이네레 가이네레 다 멍구지 버유나브라 다 버유지라 그린제야 고도가 그린제지 잡아 에 딘제 치네 소소 교유 교유가 여 봐 딘제 치네 고수제 치네 삼사제 딘제 고유론지 계중아 어제제 에 두시 네 지야디 고잠바이 다 안다 슈베 치사네 디게 슈브라 다 중자네 좀더 멍구지 어리 땅에 두시 시가제게 생가 죽게라 얘로 로드윈자 팀주치가지
1: 도심가
0: 어 제지치가지 도심치가지 서유머라지 어딘데 제제 두기 두기 지기 지기 두기 두기 지기 지기 제제 어둠시 로지 지주 잠바 이도 중리로네 TV 로 뉴라스 두기 다 TV에 가가 사제 당에 삼로지 던지 잠바 티니 티사야 주는민도 안장 내 톰에 당고 티듀기 소설 삼로지다 뭐다마 사용을 도주단 바 지야지 둘이 접종금 누가 알아 어 딱 가진 체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 도시 휴거 커서 좀 가진 게 지래샤 던다 도시 지주단 바 종 체진 데라 코로나나 바지 대 체탁 조직 넣어야 진짜 레도가 지네 종레라레 지네레 시부티야도 어 진짜서 시부티 타바 에나 미치기 사야균이요 말바 땅을에 레와라 녜디 야구 종료나 경기 딜레 염려질라 경기 딜레 티나나 야구 도성도 봐 시게지 찍어 말자 어로 앵한테 배지 배지 거라 중에도 정어된 중 간다 기존의 시야 제요로 어제 지야 어 티외 망과 여거래 별의 시도 용야 별의 지자지야 어 별의 내지 진의 송조리 어제리 균지리 초용의 변도도 봐 딱 내 집리 안 미치기 두슈기들 기계 원통 말와 어 당한테 좀리 자와 죽는 게 리니어 로좀을 지원하는 게 이 니부여바 딘데기 녜엔데 냠묘지라 제시나제 어딘데스 죽나 야고도 선기
1: 네 했었구나 알 그러나 저랑의 부유는 시기들이 있는 차례는 일단 해사로 하죠
0: 나리
1: 대인도 단 마시디 타림 부든 말이들이야 에 연주지 파유스디 미참에 야지 제거와지다 첸라와 딘데지로 하게
0: 나리
1: 대인도 딱 글라 차랑게 로드 페제제 아니 무슨 양자 저니 계속해서 파유들 레제 아니 그게 진행들이야 독십 진단도야 전나신배 가르시는 게 맞아.
0: 다디 진행 소소자 치월에 땡저 저러 봐라. 당고 더 말이 돼도 되게 그러 규유 정도 와. 딱 마직 두지다 먹고 녜티 심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 오빠빠 잠지레 또 바로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배 차디 시부제도 어디 인용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체국이 진례지 로드윈 고려하지 직진자리샤 지금 나가 참보다 그 띵자 망하는 용군도가 띵자 거지 근데 너 야제시 이빙와우도가 디도 김바제들 제 젠지 먹고 쉬고도 어 다디 리네로 좀 그디 계주지 가려스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소 다 룩규 제제 어 디게디 오다고래 어다 진제래 지부 이정와우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뒤에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루디다마 장면직 집에 죽이면서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다 점서대 하마고보다 당고 루디다마 야 자용수 맞잡아진데 뭔가 두고도 말했어요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야 야 주저도야 야디 가외부지레샤 그 시에 직 대장자 대벌이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서란 통도 공에 받아 강가도 가라 어디 대지대 하고 조삼사로 지도 어 로카시 진짜 마치미자 딩자 강가 중대 임에 명도 있어부도
1: 좋죠
0: 동발을 맞이면서 저 소소디 독재 지무 접샤 삼사 어
1: 안길라 대한게 지다 소리가 근데 원에 차샤나 녀마다 담보다 좀리라 다 죽으러 가길라
0: 나리
1: 디인주 갑두두게 다 좀바부디다 단데 연서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네.
1: 이 좀바부 파기 그냥 개발에 대한 가르시나 게나 되나게.
0: 다 지샤 집장이 미간가 돼. 저와 잡으시지. 어 저와 잡으시. 녀만은 시기 능규지면도 봐. 어디 가인스네다 좀 뒤에 대기는 이 가면 중아. 어 마음으로 시부치 말아. 마음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이 생시 땡기 사지 차리 라고 이제 담디 이제요 망으로 시우치 말이 나디 야고 시부지로 와 멍시 돼 간도 피게 춤을 봐 이내래 다 베디 심내도 법제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원진데 진행이 용자래도 가는 그거 제와디 시부지래제 어 저기 저기 가나네 대비 때 원진 지도도 한번 보장한테 정도 돼 뷰제지 땅매베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디제국 도나 제국이 어딘데 인디자 방안도 다 단데 둠리디 망고 집을 된 거를 라고도 제요라 제자 제 좀디 레 덤주 링제 코라라라 제네레 동자 숨라서 임바여 로라 동자 숨라서 자용 거를 나가 로레 지브라 니마는 실럭티 마르바 럭티면 디자마 망고 집을 된 거를 이내레 미정이 바지 가자요라 나디여 미도 강가 가보 제발 어 제제도 따라 제발 미 강가 티 토브레 제발 진제 제다메 봐 지도 거 저기 저기 시비 차브라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람사 되는 거야 람사 저와 잡으 시비 제제 녀만은 시 셈내도 법 리퍼팀 어 갈래 제 진예 용요레샤 디자랑 안데 인지미지 어떤데 제접을 된쳐 봐. 비다 유협을 딘데로 봐. 가서 신체림 버다 총기림 베딘데리.
1: 그래서 나 가서 나기라. 행기라 지나게 아니 뭐 투제 나도 다치 로버 보이네리. 참으로야 네 300자씩 가면 안 건데 나로 시리가.
0: 라세.

0: 생게 조건나봐. 드링게 표정 롱치 닌친 레고 캄케 롱친지 나당이 주베 슐람 시빌린지 드네 주지지히. 렌진디 서크탕 좀지 닌주 슝게지 체링 던접다. 집세 친구 난게 퍼브 던주히. 다참마세리.
1: 두서 산주르
2: 두서 산주르
3: 세 나바 조공칸소 샹라마람데 가망아이 산주르 쇼기 네드랑 쇼조당 주소지 왕준전게 라사라 자요 마마튼초 주일링강게 우연 희초온조준 우연이가게 주른 우연균바 순쇼옌 제바당 유모노유바지 왕준전게 자요 마마튼초 희초 우연이가게 가주인 Böyce Lidun'la Yahyur Hini, Ngarzor Tini Ligyodan, Hitongini, Mansi Lidun, Tünhi Denja Suji Lidun'la Zutidan, Ruram Nundi, Tümontu, Böyjong Yüren Likudan, Bida Gumpa Yonjuru, Gundi Dungbi Turi Nunga. Ngarjue Yeren, Yongyong Su, Wangbu Hünjin Yayagi Mangoro Godun Chur Jujidan Chirchu Sundun Dun Chur Hibadan, Böyhyur Mangogo Chirchu, Yedong Ngarja Yahyani Dan, Jidong Sunja Dunlin Hiba. Zonin Ruhyo Nandang, Nyakuza Dun Ladar Jihye De, Yongyongji Wangbu Hyunjin Hiya, Pajin Rujur Nandang Dang Mangoro, Hedinba Jihye Tunjin Yayuba Ji. Ranshun Juji Luzan Jinchu, Gai Jue Yiba Damar, Sujun Luzan Jinchu, Gai Jubin Jinto Ji, Nandang Mangbu Hi, Ta Ta Hu Ji, Dusle Yue. Marik Ji Sujun Nyaja Dang, Gai Rum Jin Jinto Ronjou Jawa Dang, Hijia Juju Reji Dang, Hijia Juju Reji, Hijia Dunju Dunju, Hijia Jiajia Nga, Hijia Gujji Rinpa Mandawa Nga Yi, Nyaja Nangzhan Jinjindu Ji Antangbo Kasosuro, Loka Dang, Nachu, Ninchi, Lhasa Ji Tumu Rukagi Langyubashi. Kirim Jinjindu Chui, Tara, Loka Rukagi Rumu Dojira, Jinji Tuni Antangbo Langyubashi. Hijia Jouji Ninji Hiru, Bimba Bulu Jindu Ronjo Jowa Dang, Datin Jinjindu Tu, Chun Siji Dama Jo Tunyubashi. 现在周杰尼一路年冬日周六，你家也连么吃东都为利益，七顿连么都运都错。让兄中利用下月定的说你不当，前把家当住住人家，全里的，年冬这家准备也空顿些吧是，来个从天去，他们那家当真的人别拉起了，老君都得说天呢，都错了小处。 现在周杰尼听俺说，没得听着人也听，过不得江城老用也不行的，中国没得京剧出兵队，现在当局也不冷些，绝对做些别。杨永杰，原来老穷给没得听着人，趁凶这扎边，人都让我出一把当。杨永杰说过看的用别，没得看给原来老穷家学，西边初中当原来初中念了一年，人都写的，成了老用当，成了拉的了写就，对于没钱都行的，让你接女娃当。 年长的你出了送的一点绝对主义主张的写法是让永杰这个几天将我们接送的这张轮水准的你在学会创作现在绝对你出现永永杰来的卡当一人卡的用完这个把

야 하도 증가지 하야 롱요르 보야 땡배 송만남야 바비 보야 허예 동종주야 산된지 히보야 산어마히나야 더자유 보야 아니지 산잠라야 쇼크쇼 보야 타당코와사야 아야 장지 보야 할랭기 산잠리야 태디 보야 뇽탄다마요야 퐁안다오야 앙앙오

0: 야 로야 하카지 타르바르가야
1: 다다 헨지 메신 임반다나 베종 마치 사쿠 하르종 야마 종다네 임피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카치 유종레 룽던노 조 카치 치팅 잡여 노우가 제제 몽타키 온토 디발레 또 온통 종니리 치와 메산피 예동가 메르바히 타몰링라 니피체 링피 카치 치팅 잡보통 포 루야 루리 노 힌든 동마라

야 랑가라 오야 하사이 착진 통야 라통 오야 롱베 로주 통야 차통 오야 항오무 파진 통야 요통 오야 대베네 로소야 터소 오야 아통

야 파미오야 아타아타마이테야 도라오야 데예히지나야 담제오야 아추우라총니와야 첸제오야 코르제몰리세야 타디오야 안자마텐다타야 탈리진다오야 아시타메시테야 업쇼오야 르요주시비야 더쇼오야 다리 롱주코리아 카바오야 니인자 몽보파비아 니세레오야 냐마샤르메야 니제오야

야 고보토 저퍼젠테 야 녀가 동기 토바세 야 포터송 주시다리 코리아 타타다 코쇼 타르도나 야 차모랭라 랩라니야 다데 탄동 제제 소호야 제송 제모정다세야 다자 두자 총자 소호야 자합송자

0: 공기 등등 어리 반응 돕슈라 경근 접침부 포유 미미 넘주다 미슈 넘주 추비에 어리 푸규 주제 니기점 도롱당 유지주유 샹양 겹자 집에 정시다나 어리 나슈 멍치베 이젠라 먹주 격주리야 미둔치기 메바시 이렌지 친지 보자 알라게치기 최접제님 니두 튠베 동도 토네 어리마기 딘시 주 메베 계급라 포베 뉴제 티베 충왔다 어리마기 딘시 타나 랑의지 기변 송종 지답 제시 고교 돕슈지 동디 미법치 미도바 춘기유 제주유 어림염제 초빈 계급기 계송부이 최접제님 계급 대카수 말라키 이래네 어림염제 초빈 계급라 팬동 체베 푸데니 더십 체린 투바다 푸디 당부테 어림염제 초빈 계급기 나공 갸즈 치료도 홍유지 푸디 니부테 계급테 나공 갸즈나 홍유 제주바다 이런 조치 대태 등도 렌즈 강야 체 매버시 제주구 인기 토린 어림염제 초빈 계급기 친지부이 이런 바르기 묘종다 총례조 무제 지종제 타다 내급 참조 체조다 라수 집에 뒤주 지수 다동규 인시 겹라 제유
1: 디글레코네비웨네츠
0: 丁斯女士丁尼帕尔军队角色有别能重体扫过地呢就这个他就这么一边帕尔哥给能重体没法说不是第个雷古内被别人出这一局电影怎么能出电影这一局这一局来家谈的是以爱不来人内的俺的亲阶级土狗的前面推中级别出电影给团结时都求了一边我过去说俺的被切入东哥把马赛中国级大瓦卡县呢撒共松中的口碑通共撤所切个别日本解决影响的
2: 怎么能决定这座机中究竟你现能人类能够存在给全国三十八缺乏解决影响教育公司孙九年准修给人情问题来谈导游主义李增强国南京三九老师妹妹大姐去俺就老爸的初级级妹妹不级级俺就六部初级级初级级去俺就出质连把起长度不变这座机
3: 母亲心思连把起米亲起这样是江浙切磋娘州人民只有你恩济点点养成习习色出康习习与体民难用我起米日康给经济眼界党推梦古边的中华米日记索子年色党独秀年色热望年色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히 땡디 레첸키 낭튠소니 조딘키 게포 아부돌라 구토니피 조딘타 중크 냠레게 치르당티 탑주로데저와 서부동규 리구치기 유지 주베고스타 자벤키 마게징루자르피 럽규 강고 타지토 치구베고 컴부티 제치동키 톰샤 치로 후타 동신 휴베고 아프리카 사미에 게급키 중컴 유고르 토뇽 사바 용탑 지베고 중국人民기 폐계 렘포로 규신 유발리에 수지키 초람 강미 지베고 이시야타 시디갸초 제목규키 변조 냠레 전주기 냠레려 유세 중재 태외 망워 토미지 지베고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진함 센로나 조딘키 게포 아부돌라 구토니피에 중국으로 게튠 섬주만한 쿵 중국 사르급에 제퇴 진지당리능급 점링키 변조타 첩시 캡콘키 도표 개진 시긴병원에 중국딩히 폐개타 변조 야튠러 구디동회 권래지표 비순식토 교류시 조딘키 초니기 냠레 갸치당티 조종키 탑주로대저화 알레 서부동교 리구지기 유지송샤 개보 아부돌라 구토니베 송퇴 자와딘신 예덥개폐 조종기 큰이기지회 초니기 투문기 소니에 튠진러 구디동화탕 사르둘러 구이피 개큰이기 미만기 디기 치료동화제기티 멍시 땜부시 딩휴 콩키 타딘키 첨트큐 게컴니키 저와 티웨 토웨 추세토 랩토피에 리구치기 유지송 입시 아부돌라 구토니베 송트 게컴니키 니동 쥬영러 터주 로데 저와 족츠 쥬니키 저와 피게 첨부총티 냠레기 캡콩티 총트 마조탕 멍시지크 롭소 면주주티 링네 비리소 캡콩 망보르 가게다휴 공키 년세낭튼 중국니 조딘키 지배대진키 뉴부조경티키 냠레 로드키진시시 니동주영론니 니동니주쟁류팔 조딘키 지부타 개니대진키 미너동차카세르 중국시중키 코듄제피 소종리실리 편부토피 대민중국女규마조키가 조딘키 女규장구장당타 남한진키 특주러 리기 千不皮语啦 마웅팔 조종키 냠레티 장도女규탕 千제사트 유콜 망주유科주소 캡콩 티웨망화 모두티 가기동교 리구치기 유부시 아부돌라 구토니베송튼 조딘라 서구키 수준레리탕 칠동키 대내수교류회 자긴 상부종회 대탑주기 내법탕 튼콩키 렉차 쇼노신대민나제니 중크 변조도주탕 락제키 렉차 콜라지피 슈긴제탕 송지체티 조니키 냠레가 칠동치 구급 상부준토피시 콩키 모두티 송튼 조딘탕 중크와 롱년탕 년진캡콩키 냠레텔리아 명문비에 도표 첸부된유티 조딘키 캐도박비에 수준유부탕 투모모인비에 윤종캐출레딘티 조딘딩히 중크 롱년리지 발린체유 소유제식토 준규시와지기유부시 서구키 투법골링크 아부돌라 구토니피 팔레스틴키 네튜니 나신 위샤스구키 대외 네튜시 인발 문제 나왔다 게디 탕주 마체치 서구티 모튜티 작주키 넘버 튠두 마세 작주키 제시 삼미제발 제르타 캡콘 삼미제발 가제송티 대 밀릭베 주긴 서구 셀리아 캡규시 제송샤 아부돌라 구토니피 조딘키 서구키 투법 실루토조교 모투 구티 동교인라 중국타 튠조체교 쇼누 갸페 저와양휴 给及卡地托起多数开进是因平安年中去让我给给给机会给及修建它提醒给及托起网查解体给可米起取习温格用格规定动作俺这个错点价领金连锁起军列领金给可及因平中去给及西地塔点价孙公铁女不开心短信预拉铁坦切起空气温泽能团给及卡地托过了这部老教给可能起女不年日新温天月经过了边角塔点价提醒军退别给了规地动物节给铁女不阿的为给金短信预第一，给及接近梦想级别，给及智能松动级别，开启人心，俺都为温室推动生活。第六年，中国谈阿拉伯革命化，清真族的两个民族国会落实人心。阿拉伯革命谈中国瓦克，这外国领客，阿不多了古多尼别松团，原人去这瓦地，社会去俺们谈，土伯更多去俺们太远了。叫你去欧洲眼里军团安别我谈，偏军话，唐他办什么？推门去欺骗欧洲人话，小心去。他略当晚开拍，在九个年里，嘉宾去参见康阳美拍，国党需求开展前提，让我根据经济扩会，你们说。年底，嘉宾去欧洲领钱，高时造苗业，干部人把毛主席年间把举皮全部解散，经过美拍去干了，全部全部没散，全部转为养猪不谈，嘉宾高速领钱。小泉亲自朗诵《南仑兵日谈》，让王满足党去土镇兵日去，经过美白秋干乐全部学习不懈。嘉宾马胖提国大学别陈水银模，嘉宾去野猪西总别，那天接了天不接不天里，陆续去长点了普陀党谈。西北了战龙街坡，某处旧址街去，给及镇冷了，出京让我接应了。中国这边一些些女子宝贝给个去，迷茫去自动了，女子侧边当我接干事。中国教练这边教了，制度念不通，国有党差不当又不是。争取去南宁了，广大门举办，马团前途降落前各种规定及教所当活。应对春节晚晚接不来送别，嘉宾师兄去专业的带了，给客气囊去领出去关注他，贵有担当又不是。嘉宾去研究去，磕着磕肚肚，让军了生气不怎么样没别，无数乱箭是去往去，他略到我这边去转个年年，某处就这几个，你莫自嘲水的饮食殿下。一些明天，嘉宾去马街人路三边，看到给吃住了，给及基础去廿八坨，托算全部吃过不嘛些，刚过他几坨吃过片，完整解脱。嘉宾去怎么连忙去一边个说，吃住了珍珠级别某处浪体，美酒坛吃回，男人岁月不是。咱们忙前一边结束，东京车局去接诊去那边团年，这边忙给人录去，先去某处浪不堂，某处去租住别话，廿八坨先了这套名片，跟着过鬼片，文人他这头钱又不是。文看这么套浪不熟去跟去，这边忙给人录了，真是他真不是见面。嘉宾去业主读书去路局去落地要求几盘军前面把规定当地真是某处开门林不行真是难念结束其他其名时开始找当堂脖子堂去查嘉宾去国大学一所给及接诊去女不抗力点片一切热盘人别拿嘉宾去长期用手面部锁骨不裂，长期夹土坠土片，吞裂军工揭秘脚迹，电片塞不进去。嘉宾去大家老领导身边，责任去吞钱骨别拿。嘉宾去给客去往前点点浪片，蒙住他。程序去几个月接不上，然后程序就具体给及最新他最新的说，南洋送面脚迹，电片切脱。文干国送中院摩托托着动物年地送一起送了所就给狗规定动物也怕是他 三面人心气村区七栋七片高度没不少年高松甲皮甲皮贴皮八十三百年乔阳年冷素八个月七女七十栋为牌明年嘉宾期咱们期更多了电梯接听高松期杂团军前没办没不少他我年先对会蒙特七度边女不对提蒙主就这几个亲个脸别提特特级心血年度春节八个月报备给客几部银牌展念年度年度体嘉宾基础期及村南金牌年度系统教育室文看杨家的盲团监督教会汉森基规定话嘉宾期业主交卡期年度春节晚晚级别体领出期年初领不堂然的结果暂时预示三年忙前一边个说嘉宾期三位观念您对村区新出三百七百规定单元谈的你给这规矩开立级别您对村区弯弯级别国庭预别给客解释这原因是哪嘉宾了村区人别您对国家团结级别女不谈您对村区竞争级别马团体命运别多数点不问学龙文松就设计空气大王给别去捐年嘉宾期五十六年孙山富士期孙山另外别提嘉宾期天安农主期给去老大集体某处期冷皮头月婆看浪不马赛陆局了让军让大丁色堂陆局期乐着独立这个银色殿下天格嘉宾期国际明年乐苏的天道集体给客杨家的年间年数这些月嘉宾期马街人路三边专业了给及基础期年八图恰具电梯别提干过他这图恰规不堂某处就这几期给及这人落电格鲁米期松动恰规不列陆局期高开接触电力企图就没说看不起这南极区城市里温饱食不饮了你都女婿走出去当晚躺不能蹲别牌看不起人自己呢这顿起蹲不蹲起激动起不提对总理感觉出去这边跑他其中起些阿国同学的西堂起完记性不提对总理感觉送去送去堂正穷送牌也不是看不起这南极区这月跟古火雷准华裔你懂你是走出路看不及这七栋七次我们把钱呢铁矿电给这边路七栋顿起加以密切连接所有解决下给及冲着国库七十进步谈切不及看不及这七栋七次共有派又不是天哪一些亚下流南极区冲着你看不及这七栋七续期撒空冲着西进步谈第六当晚躺不能准备拍看不起一些亚下流南极给客了这顿起你去自助堂抽动七栋七不堂七栋文博阿国同学的寄生于不是对此说有了给冲着国库电波军用军体七栋七岁顿起你去堂顿动心不堂七栋文博阿国同学的祭堂请我出行下与下堂阿弗里克索萨塔冲着体看不起这七栋期不是三百球星与不堂第六当晚堂不能准备牌看不起四个月提带了这顿期阿堂过冬七栋期体请与阿国请阿东对于不是这天烈你看不起给忙变就是期改定天烈期进行与不堂这七栋期不提变就是批给了归宿七不能与不是年冬女婿走出路心里给看不及给男团结人堂同胞了立即不切感觉救助堂成穷寄生下一些亚三边没有感觉年前开不着切别年冬女婿走出路一些也批给了杨的西边年婿呢看不及边角拍摄题年冬女婿走出路感觉西堂成穷暗年年冬女婿走出路感觉暗牌拖着着的也不是天南图这所行列团结七栋期国库七十进步天地看不及行列边角徘徊地沟期进行时图我应该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저 말이 빼나 녀 우주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이제. 어시
1: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 총쇼 시 봐. 진라 로랑 시저 디시도 저와서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폼기 로지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되리고
2: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신비린 첸티나 베종 롱칭 닌칭 리콩 강기 롱칭자 시비란 이치비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치 렌친년바 가스쇼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로정 초보 조모여다 드랑가 시비 조윤 던주 뒤천노 딩하 라사 혼전노 여비 로마 딘진 초제제 지토 다가 조부 잠부 시비 조윤의 젠던 지임 달라 제신지 쇼칭 라자셀라 히레이크 몽바 시칭 포르츠르치아 롱효 인켄자 逐步解约的孙银森啊我已经把自己设定你你呢别得银喜没法写明日起冲龙给乱大了别得起越南地狱了设定个乱大奴别得起地喜军员但呢孙能把以不抽银笔 시비 뒤소 로자 시비 타니디 고뇽 메라 비들지만 대위 갈라코 닌친 군도 나쇼 추당 렌든 종니 자조가 랑창다 양서지 조롱 라젠 룽그치 루총 니몽 아니 제티 가와 제트코 차딩도 토바나 도나기 추비 Kuman nungga bajang tungku gangbu diin. Luhi nyamashi rindi ni song. Gazo nimi sija sashi chu. Payun judu jansin kalu yur. Lai si cer da la ju zhuwi. Riku ga longchungdu zi kandang zhawi lu zha zong. Rilong yung la shujang zhai qian. Du di ni song. 你别得出事天逐步空气修龙当你人给这当这地故事他路经小蒙冲啊希瑞给又扛人不起日为勤别背口接度口日新巴为给点儿门波拉路用一冬为路归绿蓝路地一周为地行或者学 Bede sama lato tampu zungni dagab. Sendang rabdu jisin, wudong chowi lambo sadweja sinto jini jie dianxiong. Ngarzongga chazadi melangto chongbarsi. Kojang yangbu maungla lo ka shu guipi gomarnong. Dabar, shionam dianzizang mebar, nganju chujun rungmu ciwishang. 我们现在把钱都支持普三者有个结识者我们人前门路者规划点心那么就用张给留下弄有他们汉宋人就比这点钱连你得把他当帮规避看大军都行前呢我们以小瑞者并去名扬查居者做上瘾且者 巴士电送了我当着为举报蒙布衣逐步绿特拉的呢这是轮背不腻尊重着有人经验了三对着我扎着的南西巴多我吃着拉起下你 因为这桌上摆的了。其实您这一往出边人样没点样，学了什么也差着的，杨金妈也送银。其实伢刚大本子嘛也欣赏没点样，当咱学了干么的，写个大王金笔，我才写的银。其实人家虽然有时候没点样，咱别说我定给亲自这些呢，人堂这位人情真假银。

0: 哦呀，帮我，上完出来的东门都呀，怎么办？说，
1: 阿爸，我上班上了苦么着？我上班上了苦么着？上了苦么着？同伙呢？妈，你们在楼梯走着，他对着球球来去是气的，先把我们这儿子气得，家里可是家里，人家让出来到那家里的。阿母，阿爸个组织的，我妈如果，他打算我给么出马个，上班出来嘛，都做完了，啰嗦，请着进去么个？
2: 全球十三星呢，自己当，把面出了当呢，我才赢。六千出不出没有的，千人家大大年新兵临前天呢，北京龙庆年轻力空，看给龙庆家新兵人一起兵临前的是，切记，对头的安全临前年班，格是选。
3: 시비 중담
2: 조청청여다 드릉거 시비 중담 휴지 뒤쳐노 창도 중달 변바종 라지샹 디위 로종거 로마 차른 초모거 조청청여다라 세라 가위거 조보 손시비 종통통마제 희지 인사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아 그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뻬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저러 시기 담나 저거 라만가라 잡이나 남도 밥은 거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만나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거라 시간들이 미지 한디 살리 민고 포기 처벌이 트트레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히비게 툴라 투샤나 추트 잘 버서 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 마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0: 최신 전용 산재 콘과 지단 변에 아래도 행고 년대만대 농조 잡아디 최신도 대신 사클제 된자라 니클 조예비 마연에 옆에 대장미비 최신 칠랭가 더버 라용 모터 론이 예비 창설례 예지 제발이 제제 조제년 서라야 바가 시경가 전제부 사다 변에 여사라 마방기 아프자하라 카마띵결라 카토니안 저걸 잡아라동 고당 조보동아동 대나 지친 뻗장여 메바라 진짜 제베 자치제 리지제바리 서라야 롱오자 천탄 온차동 자코자케비 자체 자탕동 자체 지친지 지비 캔원커 마테 순총사지 연시제도
1: 까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예비메노
0: 제체 조제년 롱총 종자 루산진조 거제게바동 머레자 소견 루산진조 거주비 총조 핀상자 닌더 무성고초네 로치두람비 루조동 용조 토총제 난종 진저 니테단 진예바리 루자바조 렌란토 자노 예징안에 산토이야나 로창가 야텐지 루살라 도효 군행에게 바리 제체 제단년 롱총 종 주조 친레 레레뇽데 힌조자 존야제비 하말라야 지수 친례 희재 치마와 하사랑고 접바동 희재대 중화모모 지텐 자거자 제컨 코요 청경라 산대 딘서자자 조워제도 청경조와 자중동 대닝가제 논량조와 배동대외 논량 청경과 별라진비 고고동 전론제 총아티네 산대를 제여바리 조로 년도 녀로로차 나자 종치르자 공바 소종동 무대저바 폰지르네와 중화머레 기딘초바 년조제제제 몽조 롱겐제 제된조와 제고 제남진다 틴 치츠즈동화 베비농 몽조 모틴 처 더제 땡거동 제동 마제셔야바리 니에도 신제 종치라 미사 지체제 된자 휴키라 현주 콩가 르제 켄왕아 자일 종다 페네 도야 녜거랑기 미사라 지체제 된자 휴키라 로랑 레데베야바리 르제 켄왕 추정기 종 민콘동 아텐레사 Lhota Susa Sojianon de Dichichia Lohirtung Gojie Chetung Suji de Lihir Chabamazi Ninka Kareyemi Sanje Chong Chayabari Senga Namba Zuo Tindi Duse Sanje Nindan Hiu Zara Talinje Demo
2: Nansha Guli Chanchi Zara Sakur Tijira Lutin Ju
3: Diyi Lantara Satunba Gana Tijia Lotu Zuo
2: Bejian Lotu
4: 我们的路区人群现在不错看不上大大的北京龙城人车来看看可以龙城街不就老头学习的书里下面的不让教教妹子看那边的是新教所以总在那位不就老头了也总的不没得路到我们的大批的咋个起不就搞我们中途的学历老子学人的人是人口为端上上把就该着应当学把面子你要让我们做生意前这次端他没破其他中啊 这个需要六个人家的人地无托对手下给车车把中心看着跟着民人营我都下规则看着等你人民营下给车就到车把营了人民营看着就在那的车就走过那你跟着营了的人民营民人营我都下规则可以行的因为得不差多给跟着的营了的有把都下把的给了对心对心我规则的人民营给了个人家规则看过呀
5: 我这的你这种啊你那不是爱我这这呢你们生气前面就好了
4: 다단점랑디치종안의시디치종아파라본도혀먼트에네군종압디세파타유레이동아 蒙推端的身比参谋的邱选党也选若选及没用我下归调向周比三个家修组能帮着托三的马萨的西北的下一级特党派教给雷家也不习归前年周六个我家一年前年端带我家宁伯尼玛纳前年级孙科的帕给我家经历这次干嘛这个钱下顿人邱龙言了基地女子人就为民进党出了修补的下我家的个能新凤下你老人的人就大总你都 还是想对下落的碰不长男人如今通当三颗的一辆想下的铺路这笔七年时期七句也拉着看个等你那边的顶把个七年也撒手起应该是什么你端通米上更新总能端上去来行个等你人民七八七句多等你瞧看这句多顶着一拿了顶着两把银子个等你端的插多个插马的一趟去了

0: Sengke Chobo Namba Gungkangzang. Tata Chiji Sengko Chukpe Lengchen Dene, Pejo Lungchen Nyenchen Lekong, Kamke Lungchen Ki, Nga Tang Nge Yubbe Shulam Shibbe Lengchen Dere. Delingke Lengchen Na Dengchen Shibbe Gungchwe Ne, Pejo Zomba Bo Chachin, Gen Pinso Chashi Lahi. Gen Pinso Chashi Lahne, Dura Kongme Lora Ngabju Na, Pejo Shiga Zeru Kuchungshin. Shiga Zer Saku, Gewu Loja Tang, Pejo Lopchen Jene Lopta Shin. 치수 사쿠 롱진토 게겐치 샬리나 젤로 치톤 구자 자주 자지 론네존 좀리 사좀타 이규 좀리 소지 차리라 주시 콩게 잠출라 침바웨 변종타 조모랑맨 답르니 슈촌 고주 담리 푼소 자시지 고주 담리 쇼지 소휴 나지수 자용 장뉴 미리 좀리 사좀치 따초 자가양 통요휴 디리 Pejong Lungchen Nyenchen Lekong, Kamke Lungchen Che, Nga Tang Nge Jubei Shulam Shibei Lengchen Na. Yekab Che Rinpa Tangpo Zomba Po, Zhongke Zomba Po Tungso Che Tsoma, Pejia Yiri Nye Che Zomba Po, Jiayong Changyu Meri Zomri Sarzom Che, Tacho Chaga Top Nyong Ken, Gen Pinso Chashi La Denshi Che De. Kong Tomar Lopchan Rinpa Ni, Rimshin Zomri Sarzom Tha, Chapshun Zomri Sarzom Che Lampur Shubei Leu Le. Lopling Gatsa Nangke, Shidu Che Chowa Tha, Naso thala phabdu je zomri sarzom kor chi ngotsa tamju kor shudu yinbi chi ji senpara gasi shu.
1: Ngare ngane xe na chunju ne zomri lai thai gabu yu. Didi yu ne zomri ki tome doshi di horba. Tengze ngantu jang ya da ganga jikso su gabu chi ya da da ya di di tangi zomri shi ji le sha. Di kuju yu hasu kumarwa. A tanda teltu tamba en dinje sire dwa ene tingre ngone she ne tanga zo lu zen khagu re lu zen na ga menda yorwa na ga menda ra ga zo ta ga sa zom ge ta ji ne yi ge lam ne che ne ene ga zo zom ri la ya ge yi ne re bi yi ne re ta ta la ni ne rwa o din de che che nye ma ga zo ji zo ma yin yi sa yo ma rwa o ji tan ge yi de bi yi rwa o di ri sa sung de ne ji ri ki lang de rwa nye ma ta la pro chung ne ga la 집단에 강가 가버로 지기도가 근데 지리 이렇게 루제 지게를 도체제 가버로 지여 아 내가 다 단다 두스 소소야 개를 내제 인삼도든 두다 봐 알아 신주네가 애니 얘기니 개이 이네데 비이네데 이자위 디데라 다 다야다 당내지야 디 가버시부도가 애니 다 단다 두스 치제 지주도 안봐 얼어야 견 갈아가자면다 집을 나셔 그 가운데로 와라 로지 알레 베디 좀리디라 가다르치 베디 지리디에 녜 샤샤 샤네 어느 거 자가 뭐 머리 눕디네 가 베디 지리 줄이 주스 그게 어디제제 다 딘데 간에 지자네 머리 눕디 레나 람자디야 람상 나 주무심데 쳐 말와 다 자자 사로도 이거 봐 그래 딘디제 좀리 거라 가다르치제 에 딘데 샤도 안데 언제 되게 샤제 에 딘데 쟁데 딘데 이 뒤도 봐 미 랍잖아라네 시제 어 인데 지구요 땅 안에 뒤뒤 다 뒤샤게 뒤데 말에 뒤뒤 안에 뒤데 에 로정고 코프 지부 뒤데 요 말에 세시에 토비 뒤데 요 말와 에 루텐 나가 강강아 야고 잡이네 배진가 좀리데 야 주제 시 듣고 와래 그래 봐 다 되게 인뒤도 봐 지네 다 뒤미 현재지래 지데 다 소소 체제네 체나 장단디 베디 뒤데 주면서 다다다 那群居那边的几年的修缮，现在就开始的，群居的几年的修缮，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的，现在 我们这些年来很兴旺的，所以说比如像这些年来开门的时候，大中国的，人家给那个汤那个汤嘛，就到那里我都批的。哎，俺两对姐姐，可是也天天吃个酒了，也过着些些酒，对不对？我在中学时，俺中队呢，在别人家中队的干部也是不有得嘞，都姐姐用别人家的下，他拉不着穿车队长吧？俺那中队提不的，咱几队俺都是要中。 中立他提下面的事嘛嘞，提下俺都中立提些事不着了吧呀？但都是没几用的，现在用的嘞，这那嘞，俺这年嘛都多了，咱忙不休假不嘞，俺这现在人家下来，看有这些东西是啥子呀？哦，咱这压个去了吧，头给冲了吧，咱俺这个人现在别的中提，说是中的别的。 인나 알아 빠르고 거 둠다 인데 시우가 좀 아 뭐 한상야래 인데 뒤 둠냐 지다 야여름 요말 디샤니 얘기를 거 둠니 뜬 둠는데 락 빠르도 인데 뒤집 지다 되는데 항상 거야 인데 봐 인데 지다 거야 요 말이 에 인데데 배지 삼회벽 지리 디샤는 시 인데 말이 어 인데 먼고 인데 말이 아니 인데 진용 당만지 그저 일이 사과 애는 얘기게 이제 좀 이제 돈이와 주문이 빠르마 줘봐 대자지는 주문이 빠르마 이마다 디디 하고 말아 주문이 빠르마 근데 이 사고 거제를 찍든 거 유매지다 귀코로요 말 디디 하고 말아 부르와 어딘데 굉장히 이제시 표정이리 살바네 가서 다야 망쉬지로 와 어다야 망쉬지니도 봐 이제 따뇨 어디게 따제 에 디가베 에 근데 디가 롤라 박베리 다 신우 루중 관계 진짜 좀 진짜 진짜 통하니까 소소 소하다 니부 싶죠라 소소 짧부 싶으라 이게 진짜 통하더라 진짜 통하니 다 이제 이게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제 거에 좀 들어와 지지제 좀 진짜 제제 전제 거에 버시기로 와 어딘데 제제 어디데 망 제디리 미사례 사제야 이 러브다 제제 미사례 사제 제 제브레 에리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조 제제 엔티데 개지치로 제브레 신야인데 된다 딘데 되는 지도가 좀 깨로 와 지지 럽제 소하면서 시랑 지도 유수여 말와 딘데기 낭데 이제 통동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 로디바 집주 자랑 부지 좀 셰야 민도가 셰야 민도데 어디데스 통 앵아래 딘데지 티유 에디디 제이네 티 이걸 구부래 시우지 소세 제베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거기 저이라 섬사지 어디데 제제 사과라 딱 봐고 어디데 다 다와직드네 사과는 거 안데 구주 뒤주 민도가 어 굉장히 진짜 구주 뒤주 민도 다 굉장히 코베디 예브리 주고 베디도 레용 예 민도 코트 전바도 뒤에 통해 민도가 작발 그때 되네래 민도디 걸보면 다 민도진데 통그와 시메진데 통그래 라고든게 쉬우는 시리 부근낭도 럽제낭도 있는 뒤중한도 도나치하다 가라 소설로 저기 근데 제제 뭐 도스체 고야님 다와 그제 지내래 에 요 말에 에 로다서 저 다 경제 소설 삼야디 다 경제 내 그제 지내란다 진짜 사과들 꿰베 내제디 레민도 전부도가 에 소설 레미 하고라 어다 지내던데 심장에 뜨그린 그래 제제 진짜 먼구떡이 말이 제 진짜 먼구떼 이제 안서 티저 디디 깨다 집저 레오니 슈누스 녀저 레오니 슈누스 어 뒤집 친지저래 어다 레오니 슈누스 어디바디 뒤가 둘러 뒤집 나라네 약수지 차버래 지자체는 네 말이 그래서 좀리 주고 말자 이래래 좀리 지나라 시부여래 어다 띵 알아라 강요 체제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막에 달간치 소세 나지 나지 아니 뒤뒤 내가 슈타자래 나와지라 거니 등고용 봐요 남지라 대리 봐요 대다용 거야 다디죠 따그래 어디다지 뒤뒤 가서 시그제를 놔요 말이 놔요 말이 슈마왈 때거리 어 놔예다 놔매베 감자지들에서 제주 차단하는 제주 슈월놔리에서 놔린다 이제 기부 시부자 놔와라 자팅이 제제 다야여라 어딘데 제제 두서거랑에 시부다뇨 어딘데 제제 아래 딘데 때도 맞다 그래다 살롱용야라 에 좀리라 가자 좀리기 딘데 시자 자야 시부지 변도 중샤 니나로 좀 예봐 뭐지 야 좀 치다 근데 럽치기도와 어딘데 제제 야르 치자
2: 쇼킹도
1: 쇼킹을 제 다시 럭팅 나올라다 디얼바 가자 둘리얼바 예비 어디 트레베 아니 망제디 디데리아 어 쇼르다 제아디 딘데제 에리티 야 제딘데 시부터 거라 양한테 제딘데 데다 디디베티 그룹 겨주나로와 겨주바지 겨니 자숨제와레 자 아니 삼로쟁도에 강아 단사자 엔 대비에 따야지 에 네마 비슨 사고도가 뭐디 뒤다바디 뒤 네마딘데 갸파르직 제브레 엔 디디 좀 봐야 시부도가 비자잔 디디 응은 두베티 게아유라 까자 쳬베 라바팅이 버당 사자레 좀도 링게지리 나베 디디베티 시부지 덜접 총벌에 어디 디디 홉디 테마드네 정거 신유 작바가라 먹어 채송아 먹어 채지 다 먹어 때 때마다 다디 먹어 채베 셉듯이 채내래디 죽고 채내래 방고 시부용고요 방한테 어둑때 양디 고기고 그 제가 어둑제제 강가지 다니 어다 전체 쇼진 시부테도 딩에 셔야 옆지리다 딩데에서 다인데 시부 테마래디 코드 가이스 나간도 다 년지에 디데 요마리 엔 망제지 이게 로주거리 이게 로주 차과다
2: 되게
1: 아니 슈데 제주 겨주로라 디디 달로 저 제모지 로저 제모 저러마제가래 예 랍터 차체 엔딩데스 제제 이제 단제 그제 딩리 랍터 주 그제 랍터 치모츠 에 신이 좋아하게 난대로 봐 네 점도 집에 단고디 단고디 제제 딱대 구두게 이제 그 좀리 교재를 꺼버리 돈을 좀리 교재를 꺼제 고람자 대수가 대사배 니버지도 야 제일린 신이 지게 제일린 제제 고라 다티 거지 휴충아 디레바지 참 맞아 봐. 당연 뒤집지 해봐. 다 지내 고소는 뒤고. 뒤집 격려로지 맞아. 뒤집에서 뒤집 다가나. 어 남들로 쇼베스지. 어 진짜시.
2: 그러니까 급드디 다가나게 소도다 코모소스다 편조 좀리 주제를 꿰어 봐.
1: 어.
2: 뒤디 양지 벽이 좀리 주제에게 다 뒤집 들어와
1: 줘. 어래. 뒤집.
2: 달로 치세게 다 뒤부다 다부지 들어와 그냥.
1: 네.
2: 뒤 급드디 한 근래 차대나.
1: 어. 다 뒤디 둘이 교재지 또 치셔리 안 된 건데 따로 치야기 에 신체림배 자 에 둘이 정매 에 뒤집들어 봐 다딩 안 됐대 안 돼 밑에 도시들이 다다 제례 종용 밑에 도시들이 어디야 자기 쉬워 안서디 가서 둘이 남라 슈트 때문에 뷰이 더 뒤 더만 나가니 안 돼 별조 둘이 교재지 지금 이제 제주 템배 나라 사전 제브라 사전 지자마 다티티 간데 좀 봐보 차비라 이내리 런디 벤조라 이내리 콘데 좀 먼고지 디나라 베나브라 디자 디시베 야시메기 개바 디자 둘리 디자 먼고 되나스 어디에 제제 라파두 디 박자 접수된데 두유 메달 둘레 링가 어떤저 약 먹으리 자신의 대비랑 되어서가 거시고 디 대대가는 전사제 엔 대비랑 장만 되어서가 양 대비 이제 대비를 야 양자 대비 디 인근 시부 시부요 엔디 돈도이나 난도 더마 좀리 남다 티녀들이샤 어디제 제제 다에 녀마가 이제 비중이 이제 돈도 좀 대비 뭐세 엔디 제 팅도 좀 돈도 돈도 대비 자 디가라 간도 이제 다 녀마기 진예의 내막의 시윤제인데 안다사르도 중간 시윤제다 왜지 리듀체외 강제로 봐 어 리듀체외 감자라 다 단단한 시 말해 다 덴덴거리는 시에는 제다 딩럽이라는 게 좀 그 리듀 차상요래 다 낭대 서브리 맞아 지단가가 뒤로 개요 말해 어제 가서 뒤에 가서 될 레듀자 맞다 딩럽이 좀 뒤 잡이 쉬고 좀 그래 룰업 개주네 안다게 쉬야 나좀 우리가 지인배 강제 봐다 덜게 치셔 갈래 그래 좀리를 믿은 게 도나지 어 뒤냐만 거 떠냐만 거 어 뒤대지 그거라 애가 잘로 주변 강래도 어디 아미지 잘로나 뒤럽다 시부지 좋아요라 어 뒤대지를 리에브라 어 땅 안 돼서 때이나 다 왜지 뒤네 숨디 다서서 윤경이야 가지요리
2: 저한테 딩원데 야 걔라를 진짜 수상되고 근데 지통이 유디 나로라 대송도 걔라기 다야 니마 그룹도 주나로라 니 치기 메신에 달로도 서로와긴 되게 참말로 좀이라 가신 유저 장자리도 서로와 아 근데 걔라 지랑 거네 순내레 급도 가신 옆다 아니 가신디 단답도 아니 뒤엔 장자 쇼유 서로와긴
1: 나리
2: 같이 단아 건을 걔라 걔라 숨야다 타라르샤
1: 나리
2: 걔라 걔레 단답도 뒤엔 장자다 에 좀비 잠바르와가 아바도 걔라게 아니지 좀리 멤버게 양간조 첩슝에 좀 난 거를
1: 나리
2: 되게라 양 첩슝대야 그대로 싶고 좀 나게라
1: 다 첩슝디 제동 국제 국주 거지네 거소 자생아 근데 수버레스나 유럽 여주네 제 이내 유럽 국주디 봐 다나 단다에리 담주대가 통제디 자게네 아니 달포시 부중제 안다 중앙 연제레고기 연제로서 천도를 봐 어따 디토라 당고 챔베이스의 주시마오기 토마트버 봐. 어 토마트제 디가서 접수운 통제지 당고 근제스에서 넘바디 두텔루블링기 담제대가 챔게기 랍자기 접싱 오미야기 이제 넘바지래도 봐. 다간제 회계 딜레이 뭐 다간제 전대디 제제 다간제 진행이나 다간게 진도요데 야 디네레 야구로 진행이도 갈라면 근데 근데
2: 진행했어.
1: 어 라이도 야 주임도 그래서 제브리. 진짜 가블라 셴바르 진짜 넘버 텍스 텍스 충분히 야 잡아 진짜 두 쳐버려 돼. 차 용수 상에 어 담배 들어가 이게 에 이게 자기 용수 접자 강가 탕 유해버 진짜 유리 중화소가 어두 뭐 좀 버려. 아니 슈구대 지금 우주 거지 로랑 안돼 저가 계제 렌저 여봐. 저가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기 담주 저가 통제기 된두 안 담보디 녀. 녀뒤 잡아. 아니 같이 들 리제렌서 리사 리제렌서 리사 애진에 뒤뒤 정용라 아니 뒤제 스타도 담체 정용기 진데 된두 녀기 인스 애간게 뒤뒤 가서 담자 뒤에 세자 담리 뒤뒤 먼저 녀에 살봤던 거 봐. 나 자도 마 담체 뒤 잡아. 뒤용녀 용녀래 동아. 애가 이게 리 애가 두 스템도 뒤녀 인지 뒤 잡아. 애네 뒤뒤 애가 뒤러지 그동안 어 진짜 뒤러지지. 중앙년들하고 로다리 시대의 여자래. 소세지 이내래 뒤 두배 냉전민 동안. 애네도 제제 애네 어제래 어제제 애 사고 직접 두지 잡아. 뒤욕샤래 뒤면서 이제 코랑미 운에 뒤제 다야 뒤네 다 뒤에 키스 그동안. 아니 시고 코랑이도 쓰이베지 와 제버진 뒤 잡아. 자 뒤에 뇌 맞아버지 어두 스티비. 에도 뒤제 뒤뒤 가려서나 난주 막바 롭다 치마 레스니지 티비니 어두 지저 담비도 같은 데 어두 지직제 디네 레 네마 니니에 미스니지 양직 티비니 어디 애니제네 지기한테 거저 담리 거저 담리 접슌 티제 아니 네 당고다가 바고 낭링면 사전 어디 티제 계속되라다 미마라 두대라기 날 깨가지 애게 고란로 고란 예외시 우주 애니데 쳇버리 그제 배팅으로 걸어 믹제 아니 민나 슈닝 버튼도 재미 단체 진짜 시 어디데 제제 링역이 나와지 도범에 어디데 제제 망고지 진짜 돌격 요구도 갈 아니 안저 뒤도 뒤인제 엔티 티브리 그래서 디나라 바고나 링면사 아니 슈구지 방 안저 뒤야 망고지 아니 장정 종게 저의 레갈 믹제 샴디 슈야 안 저의 가리네레 디가도 레게 디네 저러와 어디를 람디 슈제 도스 키거리 아니 전저 가가도시 디도나라 뉴버 쳔부터 벤뉴 쳔부터 뒤다봐 나도 진행하라 다 소소 거기 히브 두부도가 소소 제베 내가 제 님부 총벌 봐 어딘데 쓰레샤 비잖아 학발락 모티디가요 봐 연세락발락 모티디게 강가지 티브리 어두 제자 다 슈데 딘데레샤 칼사 나 토마 주야 칼사 두블리 남라 슈버리 슈가 나라 세녀 망세 되녀디 샤마다브리샤 진내 안 돼. 난 좀 전년에 다 뭐 잡고 싶으래. 전년 녹태보다 빠뜩 간게 하고 그래. 내가 배다 쳐 그래. 어디대 제제. 다 데블로를 좀지 지네. 어, 짓다 하고 말해. 미 그게 신기 말해 되래. 다 대자 다 미

0: longo dun la ji tu zu pie xi ni zan bei ren ni lu zong xiao mo lang men da zhi ni xu zuo ji ba mu su ba zhi xu yu ying zhe bu mi xi la zan yue bei ren ni lu zong ti guo ling ge gen pu zuo zha xi la ji bei dian de ne ngai me zi nan ki pu xiong ke zan zhi xi yin la de ne ngai pa yu la pu yue li xi xi jiang yin xi zhi xiong
1: ta xunyu tuyirwa, zi tanga chocho che ne, mang che zi zengzhung zhuri. Zengzhung zi kaya se ne, ta wadi cheryen da, wadi xunyu ta, sanba chunya da, xunyu ta, zizung zhuriwa. Odi zizung zi mbalay gangirwa. Odi zi yin zi zamba, di re zunga, zi tanga zengzhung re zunga. Zomba bu kanga chocho zagari sha, ta ngare ramne che ne, zagari ramne sha. Ta shok zom si nye di, ya lo ya le che, ta zi zo nyamnyo yue ba, 所以几座的东西起亚的他内在角吧我的看他看他乐不吧我的就老总的嘛个情况啊我听见的他今天老总的养个人感谢一百零零那么几吧而且老总给他捏的个虚伪呢老总是捏的地里的话那么你他捏嘛个人家老总的接着呢云中国吧他密集给人家自身存在我听见的话 Tā tīshā gāndi rīnyā lōtum sādi yā tīdā jā tōgī mī tōgā tīla tōr rīnyā nāmbā jī kōyā chē tīdā mī tī jīwā rī gāndi tīndē sī rī tōgā kō tā rīnyā tā lūk jū jīk jā rī mū tōgā ārē tīdā jū tā bā jīgnyā lūk jū xie jā xīn bā rīnyā xie jā xīn bā jīgnyā tōmbā bō tī o tōm lū tī jīgnyā lūk bū yī bā jī rā yā kō rā rā rā kia jū yu bā chē
2: 这个事情原来定的是这个话但这个事情存在前期定的提名吧说怎么能够WCU的卡列斯呢他当年的做提案的了因为呢培育人类的蒙古中西级长了铁骨的话呢再呢嘛借用的而培育了请教西级的一下本来培育部队那些而世界看了列队的话人家蒙古的地面 타르동아 비자잖아 안다 근주 땡주 파르마 탕고 지게 나타나 거버리 가짜 열바 가짜 준데 리베데티 탕부 탕부 거나 버바 어 뒤슈고 뒤 균지 수 있자 만한서 위발로세 기티자제 어떻게 거나 버바 근주 땡주 차 용수 주베 근주 땡주지 탕고란 주비야 가자 나다 바르카리 아니 사제벤디다 시에모가 제베 용게 벤디다 토마즈 버바 디스리네 제가다 중앙아 차 용수 주베 되나 버바 아니 무슨 옆세 무슨 담아 봤다 양재 주고 도지 다들 강가 서 나오라 안 당한테 치 배제 치신 받지 서 나오라 어 따도도 강가 자네래 동아 두께는 시그제 집에서 저 때라 이내래 리내 중저 중앙인데 강가 자네 중부시지 어 진짜스베 난도 안 다이나다 리내다 요거지다 현도 잘 벌어봐 어 리내면 요거요 말이 리네기 스위슈지면 리룬디 동바지 되자 리네기 스위슈지면 강바디 사토이 봉보 어딘데 되자 다 인지민지 리네 중앙 된 거도 가라 다 나라 시그들 기베리 땅에 리네 이네레 가이네레 다 망고지 버유나 봐라 다 버유지라 그진 제고도 가 그진 제주 잡아 딘데 치네 소소 교유 교유가 여 봐 딘데 치네 고주제 치네 산사제 딘데 고유론지 계중아 어제 에 두시 네 지야디 고잠바이 다 안다 슈베 치사네 디게 슈브라 다 중자네 좀더 먼고 지어리 땅에 두시 지가 되게 생각 죽게라 네 로드윈자 팀 주체가 지
3: 두시 먼고
2: 어제 지가 지 도시 지가 지 서유멸하지 어딘데 제제 두기 두기 지기 지기 두기 두기 지기 지기 제제 어두시 로지 지주 잠바 이도 중리로네 TV 로 뒤라서 두기 다 티베 그 가가 사제 당에 삼로지 던데다 봐 티니 티사야 주는민도 안장 네 토메 당고 티뒤기 소세 삼로디다 뭐다마 서윤을도 주다 봐 티야지 주는 컵종도 가라 어 딱 가진 체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 독스 휴거 컷습 준거 진짜 지래샤 더더 독스 티뒤다 봐 종 체딘데라 코라라나 베지 대체 답주 지금 해야 되죠. 그래서 와 진에 동래래 진에래 시부티야도 어딘데서 어 시부티 잡아. 애가 미치기 사야군요 말봐. 땅을에 레와라 녜디 야고 중요나 그게 딜에 염묘질라. 그게 진짜 진하나 야고도 우선도 와. 시게 지고 말자. 애가 저 배지 배디고

0: 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在这里的人都是 사르와겐
1: 나리
0: 데인데 담마시디 타림부데 마리딜레야 에난즈지 파유스디 미타메야지 제가와지다 첸라와 딘데지르와겐
1: 나리
0: 데인데 다길라티랑게 로드 페제제 아니 무스 양자 저니 데서서서 파유데 레제 아니 파유게 지네들이야 독십진난데야 천나신베 가르르시는 길라겐
1: 다디 지네 소소자 치월에 딩제저와라 당고 토마리에도 되게 그렇게 유생도와 딱 마직 루디다 바코 녜티 시마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오 빡빡잠지레 두발어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베 차디 시부제도 어다디 뇽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제고기 진네디 로디 고려아지 찍팅제레샤 지가 나가 참바다 그 띵제 망하는 용군도가 띵제 거지 근데 야제시 이빙와도가 디도 김바제디제 제 젠지 먹고 쉬고도 어다디 리네로 좀 그디 캐주지 가래스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도 다 룩규 대제 어 디게디 오다고래 어다디 이제 시부 이정화 고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디네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루디다마 당면 직집에 드기민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 점점 하마고다 당고 루디다바 야 자용수 맞아버지네
0: 뭔가 통고도 말했어요
1: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야 야 조조교야 야디 가외버지래샤 그 시에 직 대장자 대버래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스란 통도 공예 맞아 강가도 가라 어디 되지대 하고 조삼자로 또 로카시 진짜 마치미 저 딘데가가 중대 임에 명도지 서부도
0: 좋죠.
1: 동발 맞으면서 저 소소디 독재 지무 잡자 삼자. 어.
0: 안길라 저기 지다 좀이라더니 오늘 찾잖아. 님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가길라.
1: 나리.
0: 디인지 갑드디게 다 좀바 보이지다 단데 연서다 들어서서 말이긴.
1: 나리.
0: 이 좀바 보이 파기 그냥 개발이 그냥 가르시나 그냥 되나게.
1: 다 디샤 집장이 미간가 돼 저와 잡으시오지 어 저와 잡으시오 네만능 시기 능규지면도 봐 어디 가인스네 다 좀 뒤에 대기간이 가면 좋아 어 망으로 집으치면 봐 망으로 침벌이 대기에 가유생 시에 당기세야 돼 자리라고 유생 잡지 유세야 어 망으로 집으치면 봐 다디 야구 집으치러 봐 멍시대 내가 좀 피게 주면 봐 이내래 다 배지 집내도 법지 어 유린 경에제 제제 원딘데 진에 용자래도 가는데 그거 제와디 시부질래제 어 저기 특이 가나네 대비 때 원디 지도도 한바 보장지 정도대 뷰제디 당매베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디제고 도나 제고 계기 어딘데 인디다 방안도 다 단대 좀리디 망고 시부 된 거를 라고도 제요라 제다 제 좀디 원래 좀도 링제 걸어라라 제네래 동자 숨라서 임바여 로라 동자 숨라서 자용 거래 나가 로래 지브라 님만은 실럭티 마르바 럭티 멘디 담바 망고 시부 된 거래 이내래 미스 녜바지 가자여라 나디 여 미스 강가 가보 제베 로 제제도 따라 제베 미 강가 지 토브레 제베 진제 제다메 바 지도 어떻게 쓰기 시부 차브라 미 디치디 담바 람사 람사 된 거야 람사 저와 잡으 시부 제제 님만은 시 셈내도 법 리포팀 어깔에 잡치냐 뇽뇽레샤 디자랑 안데 인지미지 슈캡고기 어 디체제 인지미지 좀지 인네 에 정제레 뷰제 인베 도와줘봐 디송제 어 디체제 소소 좀지게 맞으네 다 디간게 띵자제 네투바지 미즈 따투바지 미즈 간게 로랑이 니바지 어 디체기 도와주고도 디 안장간도 저 마당에 자시부도 락바르도 현지 도와보딘데 어 좀리 타마르 둘이랑 타마르 쇼베 에 나쇼여바 어떤데 있어서 집이 나고
0: 그래서
1: 디 언제 둘이 규제지 단골 那住不定的嘞，那地贵的是不是提着？想把地给俺这是填不了吧？我俺这个，我提嘞，今天帮你见面到要了吧？今天这里出门浪漫要的，路给准备有在要的，今天室内开了，修的墙大要的，今天那些机具要的，我特地是不充不的，我特地是刚刚才这，俺那修不的，便宜的，我便宜的，对对，我今天填不的，我今天刚刚。
0: 제타게

생게 조번 봐. 드링게 표정 룽진 닌진 레고 캄케 룽진지 나당이 주베 슐람시베 렌지 드네 주지지히. 렌진디 서크탄 좀지 닌주 중기지 체링 던접다. 집세 친구 남기 퍼브 던주히. 다 잡아 체리.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조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죠 말이 빠나 뇨츠 총조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지 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용조조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토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존 사지 데레고
2: 로촌 초보 점모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존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라이 치빌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체 렌체니바 가스쇼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로촌 초보 조모여다 드랑가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사 혼전노 여비 로마 딘진 초제제 지토 다가 조부 잠부 시비 조인의 전던지임 달라 제신지 쇼칭 라자셀라 히레이크 몽바 시칭 포르츠아 롱효 임켄자 不接缘的孙银森啊我已经把自己设定你你呢别得银喜没把戏明日起冲龙给乱大了别得起越南地狱了设定个乱大奴别得起地喜俊缘但呢孙南把乙不抽银笔 시비 뒤소 로자 시비 다니디 고뇽메라 비데지만 데위 갈라코 닌첸군도 나쇼 추당 린든종니 자조가 랑창다 양서지조롱 라젤룽기치 루총 니몽아니 제티 가와 제트코 차딩도 토바나 도나기 추비 孔曼农格巴江汤库港布提因罗耶娘妈是人的你送各种你们是家三十区排云之多江心卡罗尔拉一些词儿打了就这位日寇格龙琼德这一看当着为罗扎走日龙永拉修江这一前对的你送 你别对主事听主播空气修龙当你人给这当这地故事他路经小蒙冲啊希瑞给有康人不提日为勤别背口接得口日心把为给点儿门波拉路用一动为路归绿蓝路地一周为地形落着学 别得萨玛拉多当不容你的根谁能入住激情越动出位兰博萨对家心托几年接点雄二宋个七下地门浪多冲不歇可将杨布马翁拉罗卡秀贵皮古马农大伯小南盯着咱们班安居全全人民自卫乡 我们希望能够把钱的激情铺三千六个几十周我们人情没有了过把点钱那么就用张给留下弄有他们汉宋人就变几点钱连一地把他当半个别看大军的心前呢我们也少了一些冰淇淋名扬查居家做上瘾接着 巴士电送了我当着为举报蒙布衣主播绿特拉丁娜电视轮背部尼尊主家有人经验了三对家我扎着的南西巴多我吃着垃圾香烟 因为这桌上摆的啦，切了人家一往出边，怎样没点样？学来什么也擦扎的，杨金妈也送银。切了伢刚大本子妈也欣赏没点样？当咱学来干么的？写个大王金笔，我才写的银。切了人家送我玉手没点样？将被兄弟定给亲着这些呢人堂这位人情监察营。

0: 야 조고 다나 게 마론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 내가 그때 당부 돌리래 달라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안 거고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크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드디어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그치 니 드디어
0: 보모데 로샤츠 빠제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저기 저제
1: 오늘도 힘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죽자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간계 야 대대지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저때 갈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i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some of the new San Tulma.
3: Ridicola, Tola is a
1: Tola the Churk, that thing was a low true gilting Tomon Honor Tree.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gilte Tamburicoia. Ridit is someone the Satu Zuchelsa. Tis and our limited Samaton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제제제 다 꼭 조지 드려야 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출라야지

0: 这不那把错，想了的人给三十多里农村看你吧。贵州当地县土著百姓如，当土贵州当地第一呢，给钱我吃了黑白的这些月。贵州了，对年七月当地的一呢，三百比一节当王人他爸妈去，那位女子了就要先月。天哪，新竹林间的给钱我吃了黑白贵州当地的土著百姓如。
1: 我来，我这就去。我明啦，多少钞票收入？你们给钱是银，但恁就各州当面钞票啦，搞不起。俺来小啦，各州当面就抽，但天天在人家的钞票搞不起不穷。啊你，阿姐，阿天啦给叔叔我这是哪的？
2: 幺幺幺幺。年明啦，
1: 我明啦，说多少话来了？你们给钱去，俺恁就各州当面差不着。他各州当面现在俺恁难得扩点活动，各州不要账，忙着给你我是不是那个多啊？送账。
3: 阿嘞，既然给贵州当领了，我再看那个呀呢。贵州当领了，他忙着给你不能过是吧？他一年来他们也给你听不习不习惯了呀，唱过去呢，我你是他啥子来请不给他呀？但我你给这我得了，忽然给阿姐顶着习不习那个嘞？忽然给阿姐，既然给阿姐肯定送不得个呢。
4: 年。
3: 忽然给阿姐送些钱呢，他觉得你要个习不都是贵州当领套了，好大把大钱送给，丢丢我是他干做钱，我那三六呢，娘做的习不穷。
4: 阿嘞，你对其他人用作看重要呢？他俺姐姐妈都被用作了，媳妇多的。那就是的，俺老婆的养我媳妇就完了。那么就先穷穷去，看穷穷去。当俺让了下乡呢，
3: 看别不见，看不差不见。哈哈，这是我那轱辘媳妇的多。轱辘
4: 的媳妇就。
3: 知道了。
4: 来，
3: 唱过去呢，其他几年俺差不多也学习哒，你那俺差不多也学习哒呀。
4: 托起，知道了。
3: 哦，俺也生着学。
4: 但起码也能俺的贵州当面差不些嘛嘛噻。
3: 阿嘞，
4: 其他那些做不行的就差不几根哒。
3: 做不些年了。
4: 哦，俺现在养个媳妇就用过哒呢。
3: 现在其他俩跟着学去。阿嘞，干嘛也能送伢那哒呢？
1: 贵州当面给南端的有 当然，这军队草原那个团大群军都做了，托哪当人心忙的起来？
2: 哈嘞，既然给他那人心看这事能干吧？
1: 哎啦，哦，别吃吃，咱那啷个个的呢？夫妻在父母亲养不有个多呢？哦，团大群军这个托呢，可你啥子也没应该好过的呀？
2: 好子，看这啥子活嘞？
1: 他夫妻在父母的那时候用的咋办？不
2: 玩，
1: 父母的手术马接不接接，落心个的当是就动手呢？
2: 哦，不得男生做用去，开车嘛中啊啊！那是他们中哎，我这我这我，没看多少钱不多啊？下个啷个个的六星做你晓得没啊？哦，都是十年的，嗯，
1: 啥子买的？
2: 啥子买的啦？
1: 哦，他就在啥子买的？肯定是个的。
2: 啥子买的？那，
1: 我们的六星个的当是中不了吧？
2: 不了，
1: 不得男生做用去，让下了一把六星个东西，他应该想着干个学个，哦，这啥子的？
2: 我死了。
1: 我那天给你们去要不行不拿的哇！
2: 一等一，
1: 成都按照你们去吃些把看些了，今天出来两个，我朝我当天朝外那都是了，他哪忙起来？
2: 啊嘞，他在那出来处理啊，不要住，你就看这事。
1: 本来按照没生意的，恐怕不得吃吃吃不着的呀。
2: 恐怕不得吃吃不着的。
1: 刚把烟把白把打个喇叭烟把油，刚把烟把白把打个喇叭烟把油，这个。
2: 啊，都是肉，都是肉。
1: 哎，你都是啊你。喇叭油当然吃，开光的。
2: 要。
1: 他现在天天给拍子的呢，干不得那么年不有些拍子，大大的个多么多没事的。哈，这个嘞，这个嘞呀，给他是啊，天，哎你，都是肉。是的，古板说的这么多呀。我那天山下的多啊。
2: 是的，这，都当俺做苏布了，啥不拉冷的。
1: 哦嘞。
2: 这当然嘞，开车也是不叫的。
1: 这当然嘞，开车也是。
2: 哦，对了，啥不拉冷不拉哇？
1: 不拉哇，
2: 嘛这当。没了啥不拉冷不拉哇？也这当。
1: 嗨，大哥子，啥不拉加肉钱呢？当当拉的开巴开我嘞的。
2: 用啊。
1: 当前的天亮去哪落去？这当那的，当当的一个多么多没事。
2: 用啊用啊用啊！对了，啥不拉啷呢？没了啥不拉啷呢？天亮早了，咱们媳妇去偷。
1: 就是做武功。
2: 我那天俺最多拿钱不拿出来住了，不要住，你就是那样的。
1: 一毛钱。
2: 他当俺做那么久，该吃西的咋办？该吃中午夜里来，吃吃西不叫的呀？
1: 该吃中午夜里，吃就是。
2: 哦，这当前的明年可做独对账吧？该吃不西不叫不了呀？
1: 俺来该吃不看这是就对。
2: 俺来叫不了，听到谁啊？让开的可了。
1: 大把人是俺做康贝古丹的，肯定有钱。
2: 天津他们开的嘛都是个年有几万种啊，
1: 他肯定没有个钱少。应该吃上自己大把人是俺做康贝古丹的，七家单个多啊呀？
2: 全面被给些嘛少？屁股里啊，你也知道，干嘛去偷嘞？
1: 没事的，让啥子钱？
2: 前面干这个？
1: 前面，
2: 哦，这里去啦？
1: 晓得呀？
2: 晓得，晓得，晓得，晓得。对，该吃么？什么家伙嘞？
1: 好的，哎，怕小给裤子穿大了，该穿就那啥了问。
2: 该穿就叫那当大伙儿得个嘛嘞呀？
1: 大大天嘛嘞啦？
2: 哦，看这是，
1: 大钱去哪噻？
2: 当肯定没去了啊！大把的是俺做康贝古丹来，肯定有钱。
1: 괜히 라페 기름 맞았지. 내 요즘 안 좋아.
2: 나 괜히 뭐 이거 차셔. 근데 저랑도 키 빡빡하신 남자 강배 부담라.
1: 진짜 되게 누가. 나 처음에 되지 마셔. 히볼이야. 내 주도 가라지도 그래.
2: 멋있느라. 사투시야.
1: 재미 가져가.
2: 지금 해.
1: 재미.
2: 재밌다.
3: 내 레몬도 가야 하네.
4: 오늘 딱딱 한번 해보소.
3: 딱 갑자기 저기 깨치면 잡으러 봐.
4: 맞아, 맞아.
3: 양 가로지 저기 깨치면 주시면 잡으러 야.
1: 가로지 저기 깨치면 주시면 잡으러
3: 어. 맨날 니가 치면 뭐 김도 가면 씹어지게 나는데 짱맞이게 와대. 푸시다 보면 저 가로지기도 나. 깨치면 주시면 잡으러 야.
4: 아니, 군이 깨치 근데시 가지 그래.
3: 이래서 가지 그래.
2: 아. 난 가르치 대뱅에 겨꾸바야.
4: 나. 나 뭐 찾지? 요 내용은 좀
2: 루다 튀베 가로지 봐. 뭐 찾아야 가래요, 래.
4: 제. 정말. 라든지 인체라.
2: 아.
4: 나라 시험지 거기.
2: 까발라 니 스토리.
4: 뭐냐 이. 아니. 아니 찬스 자게.
2: 찬스.
4: 어.
2: 영아.
3: 네. 깨 준주 심자고 도와.
4: 뭐지라. 인게 나 미니 요 말이. 미 깨 저 고돈 요 말이. 파룩치시지 깨쳐서 요새 시에 나로인
3: 깨쳐서 좀더 딱딱하고 대기 말해 아니
4: 야해다 나 대기 말했어
3: 어 괜찮았어 야
2: 아아 난 가르치 때문에 왜 겨우고 봐이
4: 하하하하 난 못하지 요 누구 줘
2: 룩통에 가로지 마 못하게 가려 하래 아니
4: 레레레레레 가봐 난 진짜 인제라
2: 아아
4: 난 쉬우지 거기
2: 까만 아니었어 언니
4: 너네 이 너니 차세 야게
2: 차세
4: 어
2: 영아
3: 두수 지다 가로지니 소리 좋아 말해
4: 오늘 가르쳐 봐요 그래
3: 가가지니 잡아 봐라
4: 오늘 이 깨져 시에다니 깨져 쉬고도 갈라
3: 이거 좀 당동 안도 미 펜스 깨져 시에도 깨져 퇴다 시에 시에 그래야
4: 야 깨져 퇴다 수 시에도 해
3: 빼나 아자라 니 최종 나 최뇨가 침으로 와
4: 오르 와
3: 딱 군이 톡소나 깨져 망하지 퇴버라 야
4: 아래 군이 깨져 간다 시에도 해
3: 다시는 아니 최뇨니 아자라 니
4: 이다 영아 영아
3: 영아 영아 아지 도말라르도 봐.
4: 어지 아자 양젤라르도.
3: 어.
4: 제스가 페베.
3: 어 제뇨가 용비.
4: 어지라.
3: 그래서 그래. 제좀나 제뇨가 면 두두뇨가 용하래.
4: 어지 베제스베.
3: 어 베제데스뇨가
4: 용. 어지라.
3: 라바 베제 그제 베제뇨 봐. 그래서 그래. 그래서 퇴발다다.
4: 당원에 이 대사 남시 정보 교차도 와.
3: 대사 남시 정보 교도 와. 남시 정보 이미 상에 하고 와.
4: 어디 게라 부르베?
3: 어디 게 부르달?
4: 너니 모두 방문에 친구 심부차도 와
3: 심부차도 돼
4: 어디 친 심부차
3: 그래서 그래 네 부고 알레 빼고 멤버 아니 너니 시제 심부차하고 해줘
4: 오늘 스스로 밥을 잡으시고도 와
3: 뭐랑 밥을 잡아도 돼
4: 너 그러시르자
3: 신사체 그래서 그래 뭐랑 밥을 잡으면 해보채 김새 쪼라 잡으면 딱딱 되게 그래
4: 아지 땅아 깨져골 시에 도움인도다
3: 시에 도움인도라
4: 제만 아 로고디 됐다 오심디 제 투네레 깨져골 시에 미
3: 깨져 마셔 봐 컨데스 구겨라
4: 아니 깨져 시에는 장마 퇴버도군
3: 깨져지도 퇴버할때 미나미 펜주인 제와 천배지도 야 마시네 제에 켜니와
4: 네네네 딱딱딱딱 도달라
3: 로
4: 그도 마도 그저 땀내 카시에 나로랴 시에 첩첩시원대 등도와
3: 네네네네네
4: 나게 딘데기가 아니
3: 네라
4: 온
3: 영화 영화 영화 다치는 드림에 대야 야나게 참시 당체제 배시시 당초
4: 오지 징주기 난 배터 내려와
3: 어 징주
4: 야구 시험이 뭐 남산이
3: 다 쓸라진다 동동동동동동 체체체체 당 나도 어디

다가티 예투라 또 예무보쇼 화숭상서 겐디 벨라라마 계산노도 단도기 타노치게 요라라 연유그롱게 사샤 다한노게 시라 도제 주테만 유그롱라도 유그롱게 사샤 나사키 케파 요도 조처라라사 랑게 소 열봉알라 소르바죠 만디지도 칼이 통담주종아 칼이 통리텐달라도 쇼티 남메초라 쇼상 얀피리 티메시 샤바 얀도 리텐르시네 도도 앙이 타훌레게 리마 남봉고까시 바 퉁다탕라 녜다 따베 로열레는 로바라 하정감스 셴보도 대문도가 미바 로지히 토호테 예기티 람바 모테게 존체 서바탄 인로부히게 존체 서바 도바부게 사샤 사선데 샤파선 바르볼리 장파토 바자토리 장 타이사바 잔남카리 장 타양바 튜르게 보도 코베게 타우레기 리데남테 니마선타 샤마시 예기 고르가 타우레카기 리데남테 토후니우롱게 사샤라 디르롱 토바 프티게 칸바 타르신 토바 마기 칸바 남카 토바 타르게 타함마바 안무카차 자세바 사키츠 샹다데 바테네 튜디니우롱게 유라나세 니우롱 샤나부도 서바 부후신 Gamba Pugi Sasha La Sakute de Samba Rutayagi non le Pamle Tina Tutu Miva Yona Yutu Miva Rutashagi Copper Kayu Batan Nugurungi Sasha La Turuchen Nugurung Tembigi Sasha Nankatum Sasha La Tevis Dutangi Izor Tara Potangaba Yon de Shabigi Nana Tazagi Hukunji that ever Tiki non Hapu Namtele Tijugi non La Chicken Sani Zama Gamba Pugi Sasha Sasson La Pekha Fasan Papugi Jushi Muyos on the Tundrichasungi Molantan Tolengi Durjaka Jombe Lingman after Royorki Shola Logo de Zone Nija du Harkablan, Gagati Tigan in Hugo. Oh, Nija du Sondegi to Latane, Tabulangi Lima to Solida Tamboka, your Nesterbo Hogi Lima, Kadanjangi Lima, Napo Dugi, Lima Sedu, Ada Lima Tazan, Lima La Soba Tatamji, Paran Latadinzo, La Tobo Kikotakasha Tamsi, your Dutch Damsi, Tablim be to Azo, your Tedanka Gula, Lotin Tedda Tabel, Kabasan Yachi be Yizu Lanello, New Gurun, Alan Duda, New Rochana, Jabo Serba, who took up to be Dupa Alan Duda, Jasin, you were Chibi, Tonda on your Serba. Alan Duba Mazidi came as a year called La Chibigin, Nemza, Tola Cobatonian, to do Lanon, to Hushid Abdul Jeservato, Solo Shugi, Kepa Dala Shoba, Tundutabra, Alan Duba Mazi, Tola Cochin, Rajiki, Tingo, La Jumba, Lama Kayaki, Copa, Lama Tokin Cities, Lamiki Kadakopan, the Data Bershi, the Hid Abdul Jeservatu, Gayalan du Shala Shopa, Shimash, Humani du Solvato, Mola Shimash, Tahadio de Tenkatan Zidashi, Nende Yasashola, Dua Hiku, Nehazongi Copa, Zibigi, to La Hid Abdul Jigi, Lama Rumboshe, Gesomba, Lamba. Tahatan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칸노는 뭐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도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효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효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빼니말로 체질이데 어 아이 갈래지 갈래지 제 마우스에도 제 문에도 아이 하니지 뭐 제라 두대테 난데 내로 팔레르 마셔 아
1: 빼니말로
0: 아 괜찮아로 제 좋아요
1: 아 좋다 좋다 좋다
0: 나님아 내내고 추제용지 제마지 데라 때나 데린 조바 운사마레 쳇어 얼러 데모치
1: 제야 러데티 러데티 다제 나 견에 러데히와
0: 나롱로 못데도 두 다네즈 나네 산차 쳔본게 나세 조바 준세니 니시청레데 조비 분조진 로마티 그거니마로 녜데나 내츤데 제마 까모레
2: 나니마 제르 고친디노 예두나 제로 데모치 소마 미소사소 아 게징아 제로용 하모 미소지
1: 야 당아 들리 야

0: 야 저거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 내가 그때 당부 돌리래 될 사마히 뭐지 산조래
1: 제제제 다고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치상 뭐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지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늦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져
2: 요
1: 주마 깨지
2: 주마 깨
1: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거 뒤도
0: 보모 때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지
1: 오 진짜 힘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쪼개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저때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매팅으로 따사야리 리레니스 정도 쳐쳐
0: 그때 맞음에 보모 저지 델라 좀 거. 여기 뭐 선크리티 삼아 뭐 보는 요 산툴마.
3: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1: 졸라 저 쳐를 거다. 땡 어제 로초 길팅 도모 돈을 드리. 드리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저 저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초 길테 담보리 거야.
3: 제제
0: 레테테 삼아는 사투 저 제사. 대산다 올림테 삼아터는 저 졸라니요. 그러 졸라 말에.
3: 제제제 딱 거기 저지 드레.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